0: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
1: 아멘. You're listening to Hope Radio, Angel 3, T8WH, Palau. Continue listening online at hoperadio.net.